자신아, 나의 내게 이르시니 먹어야지 자식사라. 먹어야지 자식사라. 고고수 자식사라. 나의 내게 이르시니 이런구나. 나의 아버지 시안이 요시카라비오 자기 요시카라.

0: 나가겠다.
1: 사실 이틀 안 하고 이카마타에 아이라노 마주카오 나의 치킨사와 제 신비기 바야 수비대 아버지 아바타 수고마 제 인물 나의 아니 아우이 시야 우리 아나 산산 수고가 치킨사와

0: 지지율은 선거의 마스크제로는 다양한 보기 아이템이 이나마와 자신의 관찰을 떠나봐 말로 아득하나시하니
1: 그분은 자기 다른 의원들이 힘을 기울이는 게 꿈이나 성남에 이런 것도 매달으니까 이번 신문은 있어야겠느냐 능력성 속이 꼭만 계신다 꼭만 계신다 이런 데에 맞으면 되지
2: 한번에 처음하고는 약간 그리 나만의 집중을 자리 코리아 자식아와 원나 사고에 대해 더 한마디 기억 차이지 않은 오늘의 밤을 지금 시에 줍시다 아니 뭐하러 마이크 타고 할게

청취자분들 보고이갈 오후가 큰 성공인 FM라 말리로가 펜스라로는 들려다가 사실람만 즐기라 가수인지 인다 가수인지 버튼이라마 원덕마 고객이 아저씨나무나 브랜치카루마 예키 누리다 치와 가르피 타라 디디구마 로그치니나 삼지 ka sashi na mana siyasa inda sam kam kuma mai mecin shirin harshen ka alƙalinka duk fatan dai za a yi sauraro lafiya

같은 지원이 들어서고 가서가면 통과된 예수관대 아마리 얘기고 알라마르 계세기 말하고 말하고 예발에 나발 내년에 가면 지금 예수관대

뭐 개선했고 문제가 두 가지 그 말이야 말이야 바뀌는 기회고. 그러나 간부 하니까 다의 이름은 뭐 원래 뭐 가벼워 전화가 무리시. 신화야라 가보니 인자라 가서는 많거나 기억하면 조금 강하려고 했던 게 고려한 데 가지 원래 우리 안 눈을 바라 나아가서 인하증상이 인하증상은 무고생자 우리가 미시 한거 알라는 이름은 알라는 것이 이 음악 안 외울 것이나 기억하면 좋은데 인자지야 참사마 원하보니 아버지 입장이 나가니 원래 가슴이 이 한국 기억으로 알라는 고마워

0: 정신은 내가 사, 이 아래에서 다수와. 내가 사, 이놈은 엄신이야, 우리가 구세시. 아마 나 이름이 쓰여서, 엄두로 뜻이야, 사가진다. 아마 그때는 침묵등층, 욕구야야, 라우스를 두고, 멀사치, 멀사반이, 내가 스테모 뜻이와, 스테모 뜻이 구별자 이르다가, 원신의 마수, 꼬르르 만들어 구세야, 제이. 눈물관계를 이루어져서 눈물관계. 생각해, 이놈은 뭐지? 고민에게 방황하느라. 서라 그 모아보는 기수 아이시비 아이시아사를 감사 아이시아사를 이루니 아이시아사를 마 대단하다
1: 아싸라고 고용 대학이래고 영지구도 먼저 할거야 아싸라고 말해고
2: 아싸라고 말하고 내가 이제 알아보여 가지고 먼저 미안하고 나라가 말해 좀 하자 좀 하자 또 말할 거 말할 원인이 안될 바다 부담이 예린 고마 원인이 안될게요
1: 나
2: 아로카라 자로타 마음에
1: 좀 말해 마음에 감스키
3: Chiwa juga berkali berganda, mama bersini, makanya cuma tinggalkan leter. Wanda anak zaman sekarang ini turuwa. Kenapa turu itu anak macam itu? Wanda bawa musim, kamu bawa nama sekarang, kau yang turu musim. Aku hanya cuma menunggu benda yang ada yang berbeza. Nara ni aku khusus kamu, anak itu agak sahaja dia asyik, nanti aku kumpul kucing. Benda ini dah lama ni. Kau mahu ikut cuma cuma anak aku mahu datang dari depan, mahu ikut kenapa? Kau ada abu buah dari jinjing dah kini berbarat angkara sama dengan sikit makanan ayu abu buah yang dia cik ada abu cumi ni cik kaji cumi ni kena jadi awal ni langsung waktu mereka langsung baru nak kawasan cik kena sebab tu dia terkau

조금 고생과 예후를 개치가받아 그슨 지하라를 드모 아원하니 마치다가 사시문의 시비시비에 그슬을 이시로를 무사라라 무하마드 우물을 개가마 원디가 오고 군다이킨 가라지 시시로에 무예기인데 그르피 버코이소라민티 우고 덤살은 그르피 버콘디디다 알아이 감사함과 무구매매치 슈른 잉글리시 훌라나스 Tafatansa achiga bada kisanchi wa darida sura rurahamri difference kia luma Akami itatisa inda hapa kwe dudugu ukuzangu inyari shuri shuri na FM